0: 이제 함께 여러분
1: 트레뷔쉣!
0: 알레이션 오늘 저스티! 디지몬 모어 가이즈! Party like crazy! Let's have party like crazy! Party like crazy! 주어 파 a r like crazy, 이거 주어 what you want?